0: 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
1: 喂，刚才是不是有人打过电话？
2: 好像有，在您来这儿之前不到一分钟，有位先生刚打了电话。
1: 带灰色礼帽？
2: 是。
1: 打到哪个房间？
2: 好像是九楼。哪个房间？
1: 快！
2: 哦，我想起来了，902房间。
1: 902，急切的902，快！
3: 好。
4: 有人吗？
5: 没有。
4: 走，